싸우며 거기 헤이 으하 어서 여기 쿠라키로 와다 내 몸 니아를 빵 오냐미에이 메다와세 오냐미에이 니와에이 오냐미에이 니가 구워